0: 광고도 있었습니다. 말합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